0: 만노 하나만 대토끼
1: 한유
0: 위에
1: 자유.
2: 그러나 my name is Mohi and you're listening to Tautoko FM.